0: 어구, 빙하시대 거울이니 마지 부재가 않다. 나니? 이거 조커가 또다. 고래와, 마다 와가리마세.
1: 하쿠키!
0: 자, 맞아, 연락 안 올까?
1: 사키가노 덴보, 유슈토노 군주무수오 기니스루노데, 모 조엔무대오 추스키키시마시다.
0: 바카! 관조는 야스다! 이마는 조식이가나 아키라가니 미에루데스! 거울이니가 조엔무대오 내야뜨이루! 목적은 샤 맞아! 이시도 샤 맞아오 도루도!
1: 유슈토は独立なっちゃ。カカの言う通りです。
0: 命令を出せ。シャンは順に、増援を出せ。
1: はい。